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단편소설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0: 출근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막 들려는 찰나 펀이 울렸다. 매번 내가 꼭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이면 누군가 전화를 걸어온다는 게참 신기하기도 했다. 펀을 열어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또 너야, 김혜연? 김혜연. 그는 언니가 가슴으로 나온 귀하디 귀한 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큰 언니가 6번의 유산 끝에 얻은 천금보다 귀한 아이였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가문의 보물 1호가 되었던 특별한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서른이 눈앞이니 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웬일이야, 아침부터? 웬일은 무슨? 보고 싶어 전화했지롱. 우리 며칠 전에도 봤잖아. 나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이모,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건 아니지? 그게, 헌데 할 말이 없으면 끊어. 나 일해야 돼. 잠깐만, 나할 말이 있어요.
1: 할 말이라니?
0: 전화로 하긴 그렇고요. 우리 만나요.
1: 만나긴 뭘 만나. 그냥 해, 지금.
0: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제발 만나주세요. 네?
2: 나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폰을 열어봤다. 이제 막 8시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그의 하루 일정을 나는 손금 보듯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언니랑 한 아파트에서 산 세월이 저그만치 5년이었다. 이 시간은 밤샘을 한 그가 조찬도 걸은 채 실컷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다. 헌데 그는 깨어있고 내게 전화를 걸어왔으니 뭔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었다.
1: 너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을 리 없잖아. 혹시 취직이 된건 아니지?
0: 당연히 아니죠.
1: 그럼 뭐야? 너한테 지금 취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2: 나는 진짜 폰을 꺼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었다.
0: 이모, 나 남자 생겼어요.
2: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1: 너 금방 뭘 했어?
0: 난 남자친구 생겼다고요.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어졌어요.
1: 뭐?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어졌어?
0: 네, 진심이에요.
1: 참, 너 진심이 뭔지 알아? 진심 좋아하고 있네.
2: 대놓고 찔러대는 내 빈정거림에 본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본 애가 결혼을 하고 싶어졌다니,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1: 안 돼. 왜? 이모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봤잖아요. 헌데 왜 반대부터 해요? 글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0: 흥, 우리 엄마보다 이모가 더 무섭네.
1: 그래. 그래서 너도 나한테 먼저 고백한 거 아니야?
0: 와, 신기해. 심리 치료사 다워요, 이모.
1: 야, 됐고, 우리 만나자. 점심때 전에 만났던 나즈 카페에서 봐.
0: 콜?
2: 점심때 나즈 카페에서 만난 혜연이는 멀쩡했다. 자기 친구가 요즘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문자가 와서 그냥 그걸 자기 일처럼 고백해서 내 반응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혜연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다. 요즘 이 30대처럼 불안한 삶을 사는 세대는 없는 듯 했다.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게이 또래들이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삶 자체에 끝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들이 떠안고 있는 고민을 내딸 서연이도, 언니의 딸 혜연이도 똑같이 겪고 있는 듯 했다. 그날 오후 회사에 돌아와서도 나는 한동안 혜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혜연이를 보고 있으면 자꾸 2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2년 전, 언니와 형부의 갑작스런 이혼도 우리에겐 쓰나미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진중하고 언니한테 각별했던 형부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막 세탁기를 돌리려고 세면실로 향하던 언니는 갑작스런 노크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헌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였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 여자의 풀려있는 배를 보고 의아해하던 그는 문득 층계 저편에서 어정쩡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한 사람을 보았다. 남편

0: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언니는 짐작할 수 없었다. 허나 소파에 앉아 남편이 돌려주는 얘기는 언니의 예상과 빗나갔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보다 13살이나 어린 그녀가 남산만한 배를 그라앉고 자기를 찾아왔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어이없고 당황한 상황에 그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벅차고 버거웠다.
1: 여보, 당신은 나 없이도 잘살수 있지만 이 여잔 나 없인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0: 언니는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며 담담하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도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에겐 혜윤이도 있어. 혜윤이가 우리한테 어떤 딸인지 당신도 알잖아. 나도 혜연이도 당신 없인 안 돼. 당신, 우리 혜연이를 버리고 살수 있어?
1: 내가 당신이랑 혜연이한텐 평생 죄인인 거 알아. 나도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어. 결국 고민 끝에 저 여린 여자를 버릴 수 없단 걸 알았어.
0: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언니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살아오는 동안 단한 번도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이 없는 부부인데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 두 조각 난다고 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 당신은 강한 여자잖아. 우리 혜연이도 이젠 대학을 나왔고 성인이야. 내가 아빠의 도리는 다 할게. 우리 딸 시집 갈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게.
0: 뭐? 최선을 다해? 아빠의 최선이 뭔지 당신이 알아? 우리 딸이 바라는 건 아빠가 자기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왜 몰라?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린 처녀한테 빠져 가족을 버린 아빠를 우리 딸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말들이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언니는 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렇게 멍하게 남편을 보낼 순 없었다. 나도 저 여자처럼 강하지 않다고, 그러니 제발 나랑 우리 혜연이를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헌데 소파에 앉아있는 것마저도 힘들었고 위태로워 보이는 그녀의 잔뜩 불어난 배에 자꾸 시선이 갔다. 언니는 남편이랑 그녀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몰랐다. 정신이 들었을 땐 자신이 소파 위에 누워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새 잠이 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게 꿈일 거라고 생각했다. 가끔 불면증에 잠을 잘못 자면 안 좋은 꿈이 찾아오곤 했었는데, 이번 꿈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폰을 꺼내들었다. 남편의 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꺼져 있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언니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날 형부의 전화를 받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나는 아파트 앞 작은 공원에 그네에 앉아있는 언니를 발견했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린 터덜터덜한 모습이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 언니의 가슴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큰 슬픔을 말해주기라도 하듯 그 크고 동그란 두 눈에서 눈물이 샘처럼 흘러내렸다. 평소에 덤덤하듯 무심한 듯 새로운 언니였다. 그런 언니가 다소 답답했지만 그런대로 진중하고 고지식한 형부를 만나 무탈하게 잘 살아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던가. 언니는 형부랑 부부로 산 세월이 저그만치 수십 년이다. 순한 양처럼 불평 한번안 부리고 형부만 믿고 의지했던 언니였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 과연 괜찮을까 싶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화가 났다.

이 세상 남자들이 다 바람을 피운다 해도 형부는 아닌 줄 알았다. 너무 착하고 고지식해서 평생 언니만 믿고 사는 형부일 거라는 우리의 예상을, 우리 가족의 절대적인 믿음과 오랜 신뢰를 이렇게 허망하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하더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남자의 마음이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언니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멍 때리고 앉아있는 언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언니, 다 괜찮아질 거야. 기운 내. 알았지? 언니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그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혜연이, 언니 딸 혜연이한테는 아직 비밀로 하자. 응?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다시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게 왜 언니 탓이야? 언니도 나도 형부에 대해 몰랐던 거 있었어. 너 형부 뭐라 하지 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허나 형부는 우릴 속였어. 형부가 조식을 했던 건 알고 있었어? 나는 뻔한 걸 물었다. 그걸 언니가 알 리 없었다. 언니의 놀란 시선이 그 사실이 금시초문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형부의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단 말이지. 언니의 손을 잡고 나는 내가 들은 형부에 관한 이야기를 천천히 언니한테 들려주었다. 형부한텐 조식을 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 그를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고 조식이 뭔지 모르던 형부가 그녀의 덕분에 난생 처음 꽤 큰 돈을 벌었던 게 화근이 됐다. 한 번 두 번 빠져들면 들수록 점점 손이 커져 나중에 그녀의 돈까지 빌려 조식을 했다가 그마저 망해서 절망에 빠져있을 때 그녀가 제안을 하나 해왔다. 형부가 그녀한테 빌린 돈이 무려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 그 엄청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자기랑 결혼하는 걸 전제로 하자고 했다. 형부는 언니를 사랑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힘들게 얻은 소중한 딸 혜연이가 그에겐 전부였다. 그녀의 제안에 형부는 어이없어 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 그저 농담이다 받아들이는 형부한테 그녀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했다. 형부는 믿지 않았다. 허나 당장 그 엄청난 돈을 갚을 길도 없어 우왕좌왕했다. 그는 이 엄청난 사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 큰 빚이 짓누르는 위압감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단다. 그 빚을 떠안고 사느니 차라리 홀로 죗값을 치르는 게 아내나 딸을 위한 길이었다. 고민 끝에 결국 그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이 막 지나던 어느 날, 그는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천벽력이었다. 놀라긴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단 한 번 그녀를 품었을 뿐인데 임신이라니. 그녀의 임신은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한테 돌아가려 했던 형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임신을 빌미로 그녀는 아예 마음을 굳힌 듯 했다. 외국에서 일하는 부모한테 잠시 비밀에 붙이고 형부와의 동거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배가 남산만해졌을 때 그녀는 형부를 앞세우고 언니네 집을 찾아와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나는 단정 짓듯 말했다. 형부의 그 빚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해도 평생 행복할 수 없다고,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차라리 잘된 거라고 언니는 고개를 떨구고 한식경

호응이나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축 처진 언니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언니는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런 언니의 슬픔이 내게로 전해졌다. 나는 알 것 같았다. 언니가 힘들어하는 건 남편의 배신이 아니라는 걸.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언니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것이리라. 다 지난 얘기지만 나는 언니 부부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두 사람이었다. 내 눈에는 두 사람만큼 잘 어울리고 금술 좋은 부부가 이 세상엔 없었다. 허나 그들은 결국 헤어져 남이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이별한 뒤 채 한 달도 안 되어 형부가 그녀랑 결혼식을 올렸다. 뭐가 그리 바빴을까? 어차피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시간 문제였겠지. 헌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언니의 가슴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아야 했을까? 나는 친오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든든한 형부가 이제 남이 됐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형부가 그렇게 서둘러 결혼에 올인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형부가 이 정도 형편없고 이기적인 남자였다니. 세상에 이런 배신은 없다고 생각하니 언니가 너무 가엽고 안쓰러웠다.

마우제 마담에. 전에 천마을은 기본상 자연둔이었고 시족들로 구성됐다. 그 시절의 이사는 자유였다. 형제들 중 어느 누가 먼저 한 곳에 짐을 풀고 정착하면 형제간이 형제간을 불러오고 자식이 부모를 불러오고 부모가 자식을 불러왔다. 이렇게 피붙이들이 호상 의존하면서 정체성을 이루고 울타리를 형성하면서 어붓하게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 집은 부친의 사촌형 큰 백분회와 한마을에서 함께 살았다. 큰아버지는 소련 원동 지구의 로무를 나갔다가 눈이 우멍하고 피부색이 하얀 곱다랗게 생긴 소련 태생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왔다. 백부가 항렬에서 맞이고 당시 부모님들이 다 산촌에 있었던 관계로 큰아버지는 이국 여성인 큰어머니와 함께 큰오빠를 업고 귀국길에 올랐다. 사실은 큰어머니도 아버지가 조선족이었다. 하지만 살았던 환경의 차이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툰 상황이었다. 음식 문화, 복장 문화 등의 현저한 불편함이 있었고 더구나 우리 글에는 눈뜬 소경이었다. 내가 세상 물정에 어선 눈을 뜨고 한창 무엇이든지 두루 알아갈 즈음에 큰

어머니는 이미 완전한 조선족으로 둔갑한 후였다. 큰어머니는 총명한 여자였다.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외부에 확신시키고서 치마저고리 짓는 법부터 익혔는데 인근 마을에 소문날 정도로 잘 지었다. 우리 형제들의 치마저고리는 물론 동네 여자애들의 첫돌 생일로 시집가는 처녀들의 첫날 치마저고리, 회갑 생일날에 입는 안로인들의 치마저고리를 도맡아 지었다. 입소문을 듣고 아래운 마을에서 문턱이 다슬게 찾아들었다. 방구석에는 늘 윤디와 화로가 놓여있었다. 윤디로 낡은 천이라도 꼼꼼히 다리미질하여 미끈하게 쪽펴고 한코 한뜸 우리들의 생활을 윤생나게 술을 녹듯 옷을 알뜰하게 지었다. 김장김치도 조선족 아낙네들을 찜쪄먹을 정도로 익숙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게 잘 담구었다. 된장과 간장, 고추장도 그 맛이 일품이었다. 어릴 때 나는 큰어머니네 고추장이 맛있다고 늘 엄마에게 지청구를 들이댔다. 그 일을 알게 된 큰어머니는 한 공기씩 우리 집에 날라다 주었다. 내가 조밥에 버무려서 개눈 감추듯 퍼먹고는 매워서 실실거리며 범퍼물을 한 바가지씩 들이켜던 일이 어제런 듯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입안이 쨍하게 매워도 새큰달큰 알짜근한 우리 맛이 그렇게도 좋았다. 큰어머니는 웃음 천사였다. 늘 싱글벙글했다. 드문드문 노래도 흥얼거렸다. 고향에 사내는 꽃들이 많았지. 나는 동생을 업고 꽃구경 갔네. 전방에서 오빠가 돌아왔다고 허둥지둥 마당에 들어서니 엄마는 오빠 사진을 안고 울었네. 알고 보니 이 노래는 큰어머니의 자작노래였다. 고향이 그립고 형제간이 그리울 때마다 큰어머니는 늘 이렇게 노래로 마음을 달래면서 부모 형제들을 그리웠던 것이다. 노래가 잔잔한 봄바람에 실려서 바다 넘어 고향에 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였다. 이국 땅에서 일가 친척을 멀리하고 홀로 살아가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큰어머니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말소리, 웃음소리는 명랑하고 밝았다. 사람들은 까치가 우짖는 소리가 명쾌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데 큰어머니도 그런 존재 자체였다. 엄마가 산후풍이 와서 힘들어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집에 드나들며 집안팎 일을 거들어주고 우리 형제들이 제 시간대를 맞추어 학교에 가도록 도와주었다. 큰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정과 사랑이 꽁꽁 숨겨여 있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우리 엄마, 사촌 동서에게 온갖 심혈을 멀붙고 보듬어 주신 덕에 엄마도 병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또다시 가사를 돌볼 수 있게 됐다. 큰어머니는 평생 자식 6남매를 두셨다. 그 중에서 머리가 불깃불깃하고 눈이 우멍하고 매부리 코인 큰오빠는 큰어머니의 단일 유전을 똑대어 닮았는지 철두철미 완전한 러시아족이었다. 언니 두 분도 그렇게 닮았었다. 하지만 현명하고 위풍이 도고한 큰아버지가 시초의 시끄러움을 피면하느라고 그랬는지 큰어머니가 소련족 사람이라는 것을 칼로 자른 듯이 부정했기에 큰어머니의 신상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저 사람이란 천태만상인데 큰어머니네 자식들이 신통이도 이국 사람 같으다고 의문을 품고 의논할 정도였다. 큰어머니는 성격이 온순하고 가마목 일솜씨가 알뜰한 여자였고 심성이 착한 여인이었다. 사촌 시아운의 애들인 나와 언니가 놀러가면 큰어머니는 익살꾼처럼 눈을 숨뻑거리고 코를 흥흥하면서 반겨주었다. 그리고 여름이면 온 채마밭을 샅샅이 들추어서라도 꼭 먹을 것을 얻어서 우리 형제에게 먹이곤 했다. 정 없으면 하다못해 꼬부랑 오이 하나를 따서 두 쪽으로 잘라서라도 우리 형제에게 주어야 시름을 놓는 그런 성이었다. 큰어머니는 철두철미 작식가였다. 호박꽃, 감자꽃, 들꽃 등 무릇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꽃이면 모두 기름에 볶아서 맛있는 밥반찬을 만들었다. 지금도 큰어머니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다. 부부간의 금슬이 어찌나 좋은지 종례로 싸우는 법이 없었고 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면서 화기애애하게 살아갔다. 한 가지 흠 아닌 흠이라면 이민족으로서 우리 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때 한창 촌에서 문맹퇴치 운동을 할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강습반 선생이었다. 큰어머니는 이 좋은 기회에 생원에게서 조선글을 배워야 하겠다며 시간만 나면 아버지를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얼마 안 되어 편지를 쓸 수 있는 정도로 배워냈고
오빠 언니들이 학교에 붙은 후에 숙제 검사며 단문을 짓고 장문을 지을 때 한몫을 톡톡히 담당했다.

워낙 청명하고 부지런하여 천재적인 기질이 다분한 여성이었는데 시대를 선택 못하고 태어났기 아까운 잠재력을 발휘할 공간을 못 찾았던 것이다. 국경 없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이국 땅에서 생경한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랴. 상상이 안 간다. 지금 나는 큰아버지가 자살자리하고 잔혹하다는 생각을 한다. 사랑이란 허울을 쓴 욕심은 다 그런가 보아진다. 어쩜 20살 미만의 이국 처녀를 데리고 첩첩산중을 넘어 고향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을까? 항렬에서 맏이었던 관계로 부모님들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어야 하였고 대여섯 명이나 되는 시동생들을 모두 시집장가를 보내주고 가마두짝에 숟가락, 젓가락을 쌍으로 갖춰주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생전의 큰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엄청 귀여워하고 받들어 주었다고 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마음은 진한 정으로 이어져서 모녀간 못지않게 오손도손 알뜰살뜰 정을 나누며 살아갔단다. 그러나 하늘에 품은 조화는 착하고 선량한 큰어머니를 비켜가지 않았고 불행은 수시로 닥쳤다. 내가 10살 전이었다. 그때는 바로 비가 수시로 퍼붓는 우기였다. 며칠 후면 방학을 한다고 그날따라 학교로 가기 싫다고 하는 조카를 오빠가 올리고 닥쳐서 아침에 비닐방막 우비를 씌워서 학교에 보내는데 녀석이 방과 후인데도 집에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아침에 학교로 가다가 수철이가 물에 빠졌어요. 너무도 한심하다. 아침에 물에 빠져서 점심까지 몇 시간이 훌쩍 흘렀다. 애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불보듯 뻔하다.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온 동네 몇백 명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강을 오르내리며 훑었지만 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포효하는 물소리만 마을을 삼킬 듯이 험악한 기세로 흘러갔다. 몇년후 조양천 맞은편 광석촌 강가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찾았다. 세심한 오빠가 덫이 모양을 확인하고 아들을 큰아버지 묘지 옆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하여 물에서 떠돌던 혼백이 안식처를 찾게 됐다. 우연한 일치랄까? 애가 익사한 바로 그날에 이미 69세 고령인 큰아버지가 중풍으로 앓으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생사판가리에 놓인 상황이었다. 손자의 죽음은 큰아버지에게 치명적이었다. 큰아버지는 손자 이름을 외우고 눈물을 흘리시더니 무겁게 눈을 감으셨다. 화는 쌍으로만 오는가 보다. 큰어머니는 그 처참한 광경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고 쓰러졌다. 어렵사리 큰아버지 초상을 치르고 누워 앓은 것이 반년 후에야 빚가시처럼 여윈 몸으로 겨우 일어났다. 2년 전에 막내 아들까지 의외의 사고로 잃은 큰어머니는 연속 3년간 친인 3명을 저세상으로 보내는 고통을 겪었다. 작은 아들은 어두운 밤에 탈곡장을 꿰질러 집으로 돌아오다가 대못을 잘못 밟은 것이 화근이 되어 파상풍으로 조카와 같은 나이는 13세에 세상을 등졌던 것이다. 좋은 일에는 남이고 궂은 일에는 형제관과 친척이라는 말이 있다. 큰어머니가 슬픔에서 허덕일 때 우리 부모님은 매일같이 다니면서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 모친은 밥도 지어주고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전에는 한마을에서 사촌, 육촌, 팔촌까지 일가 친척이 방대하게 뭉쳐서 그렇게 살아갔다. 현재는 친척 관계가 간단하고 보통 외톨이로 살아간다. 어찌 보면 비애다. 그 시절에 나는 모친에게 욕을 먹고는 대뜸 큰어머니네 집으로 달려갔다. 인정이 다분한 큰어머니네 량주가 다독여주고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청산은 여전히 푸른데 지나간 사연과 옛 사람들은 추억으로만 남았구나.

별들의 눈물. 어젯밤 나는 뜰에 나가 앉아 있었다.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려는 것도 있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그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였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은 이곳, 산골 마을의 밤하늘은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터였다. 쏟아질 듯 빽빽한 별무리를 바라보고 있자면 내 몸이 저 하늘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아찔함이 느껴진다. 야외 여행지에서 맛보는 특수한 감수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언젠가부터인가 도시에서 별들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그들은 눈물 짓고 있었다. 흔히들 별이 반짝이는 것은 수억 광년의 여정 끝에 우리에게 닿는 빛의 떨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빛의 떨림이 아닌 숨죽여 흐느끼는 울음이었다. 차가운 대기의 흔들림이 아니라 뜨거운 슬픔의 파문이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그들은 인간의 시간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별들은 목격했다. 태고의 들판에서 처음 불을 피우며 두려움에 떨던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불길이 어떻게 온 세상을 삼키는 전쟁으로 번져가는지도 보았다. 그들은 지켜봤다.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주고받던 반짝이던 눈빛이 어느새 서로를 향한 증오와 의심으로 흐려지는 순간을, 아이들이 별을 보며 꿈꾸던 순수한 미래가, 어른이 되어서는 오직 별을 딴 듯한 금빛 명리와 은빛 재물을 쫓는 욕망으로 변질되는 광경을 말이다. 별들은 알고 있다. 인간의 외로움을. 아무리 화려한 도시의 헤드라이 불빛 아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것. 버려진 사랑, 이루지 못한 꿈,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 무거운 사연들을 묵묵히 듣고 또 들으면서 별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 상처가 그 연민이 오늘 밤 하늘 가득 맺힌 눈물인 것이다. 그런데 별들의 눈물은 다르다. 땅 위의 눈물처럼 흘러내려 사라지지 않는다. 그 눈물은 그 자리에서 빛이 되어 우리에게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별똥별이다. 누군가는 서원을 빌기 위해 별똥별을 기다리지만 나는 이제 안다. 별똥별은 별들의 눈물이라는 것. 그들은 자신의 슬픔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별들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상처를 지켜보며 함께 울어주고 그 눈물마저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내려주고 있었다. 그토록 아름답고도 서글픈 역설이 어디 있을까? 찬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나는 옷깃을 여맸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을까? 우리의 상처를 별들에게만 짊어지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눈물을 거둬들일 수는 없을까? 아마도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나는 이 눈부신 눈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다. 별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가슴 깊이 스며드는 밤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봤다. 눈물 젖은 별빛은 어쩐지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별들은 지금도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의 눈물이었고 공감의 눈물이었으며 포용의 눈물이었다. 수억 광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그 눈물방울들은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과 상처를 감싸는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나는 두 팔을 벌려 그 눈물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다. 차가운 대기에서 태어난 눈물은 내 맨살에 다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 별들 또한 우리와 함께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울음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별들은 언제나 그랬을 것이다. 인간이 처음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먼 미래에도 별들은 계속해서 울 것이다. 그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한 별들의 눈물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에 젖은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아니,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눈물이 단지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끝없는 기대와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별들은 아는 것이다. 언젠가는 인간이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줄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스스로의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 어쩌면 그날이 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아직 멀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별들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충분히 신성하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여전히 별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눈물은 나를 적시며 깨우칠 것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 또한 별이 되어 이 땅을 내려다볼 날이 온다면 그때는 눈물이 아닌 기쁨의 빛으로 이곳을 비출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별들의 눈물이요,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슬픔이 오늘 밤 나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의 아픔이 나를 더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별들의 눈물 위에 서 있음을,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를 살게 함을 압니다. 부드러운 별빛이 내 창가에 머문다. 오늘 밤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별들은 울고 그 울음이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별들의 눈물이요, 영원히 흐르라. 우리가 당신들의 아픔을 닦아줄 그날까지, 우리가 당신들의 진정한 미소를 보게 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함께 웃으리라. 별과 인간이 하나 되어 우주 전체가 기쁨의 눈물로 흘러넘치는 그날까지 말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